0: 들어 뒤두고 쏘는 애니안의 대적으로 에?
1: 푸. 이거 요 재비어서 이 갈리안데 멜레가 마르가 탄두고 마르가 탄네비 고이자 오이자고 재비어서 갈리야.
2: 기게 딱이니 게 이두구나 나.
1: 아 진짜 이거 왜 줘? 화모아 그 줄로 같이 방가 네가 재비어서 이거 왜 줘?
2: 개모아 그 줄네 니 방가 나기니 녀 방가.
1: 무쳐서.